0: 네가 빨리 내지.
1: 나 우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빨리 내.
0: 자오. 니가 내가 마이.
1: 마이.
0: 내가 마이.
1: 아주 있나.
0: 내가 마이. 자.
1: 예.
0: 오케이.
1: 아무리 늦다.
0: 무슨?
1: 오케이.
0: 맞다.
1: 맞다. 예. 예.
0: 야. 니 또.
1: 예, 왜 내가 내가 죽네. 엄마 얘기하잖아? 얘기하는 거는 힘들어.